0: 건 상관없어 can I, I 너람 다 끝이 않아 my savior 내 가라와도 배도 그것도 나의 페이지 I'm past the pain 매일 나 싸우는 이유인지
1: 나의 노벤쉐